동나증바 살자니 말이 살사동가야 포랑노 가당만이 너카워 배랑 곡사위 망노동가 세트왕방대 바이의 거버노 소모의 거버노이 너카 마일라모 사동거르모 라라 하영노 푸녹 갈랑카 앙보 너럭바이노 동고 문의의 와릭 와릭하이 따봉의 꺾럽의 부문 동나링야 사야 억북사 따문의 마동 허살치야 목도르의 아석 허리마동 저도 완수구의 나일라 야고랑 그르의 라카이 판바야 사나 동포로 신조마이로밤 갈라이테 야파무탈의 바구리 셔트의 동나 가함 동야 가달의 마이런더 북사 너거 칼자의 어찌니 자이티럭 커랑 카나디 너러 라카이 판파야 그사랑나보 저라어링의 동디 허살시야 목도리 리글리 따복하이 기치 코팔라 동크락 저바 라리마 스리작 코톨 라하르테이 삭삭이야 미니바그이 란차작 베케랭 부삭 라리마 스리작 부카 랑삭니 꼭타이 따봉은 꼭클럼 부문 띠아리 마이랑 띠아리 마이랑 띠어 바클라이 띠어 아랑시 볼라이 띠 케랭 케랭 띠 토톱 타탑 띠 그릉 띠어 갈라이 바클라이 띠 샷 띠 케랭 띠 뿌박 뿌박 아부사 떨라이 떨라이 띠아리 마이랑 띠어 바클라이 카방카 증노 볼라이 덩얼 하레케 무수이샤 볼라이 무사모토나 와라이 띠아리 마이랑 깨부바 따탕 나하레이 무후리야 모컬 퇴속자 카방카 세레 세레 뜨샤 띠아리 띠뿌팡 뿌팡 카방 설라그이 서바니 부카노 아색마 볼라이 뜨샤워 아프랑 띠아리 마이랑 둥을 떡으로 거랑 하롱 하카산 떡부인이 거랑 뜨샤워 띠아리 마이랑 따봉은 꺾럼의 부문 문학니 포헐 포헐어 저토니노 먹을 가풍자가하이 라마람콜록 힘테 힘테 살바이 허바이 실리야 이샬 하도둑둑콜록 포이랑니 샤티 데이부슥 덩커 포허러 서거이나니 아이시리시리 반테 혹사오이 부슥 덩커 사보니 커랑 가나나니 실리야 따북래 아무세 데이부 문학마워 지니 저토니노 모컬 무캉 가봉작 부프로 라이나이 어 문학마노 라이의 파이마니 카페레이 어 볼롱 할롱 실리야 따북래 모이토 어 지니 랑마니 라마 야카리 파이마니 포헌니 라마노 살하비아삭증 힘나니 낭나이 시니 문학마노 기부의 보호로 서구인원이 낭나이 마니 억신이 아자이 파이마니 아스카이 말라이마니 무글리야 지니바그의 문학마노 야카레이 보호로 서구인원이 따봉은 꺾럼의 부문 동나 릉야 사야 억북자 따문의 마통 허살치야 목도르이 허르이 저도 완수구이 나일레 사거랑 그레이 라카이